진봉사,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적해적하지. 진봉사가 눈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이 모두 개평으로 눈을 뜨는디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. 전라도 순장담이야.